0: love at the party. 에이리다지 라이디.
1: 베리
0: 러브
1: 아따
0: 베리 러브 아따
1: 닌다레라
0: 아파타보
1: 문다레라 라테라타보
0: 아 보